디지털 레파츠마 아니게 핵경야무 럭어리 핵경 아이는 토사 우술가누 닝와 개박바 뱅킹레라부 포쿰 묵디나드 비카스 뱅레 텐차 앞루모 초구가 묵디나드 비카스 뱅크 텐차 뱅 오멘 뱅 텐차오 겟마퐁